아주 그때달리 아로 인다 신실칸다 이거 이어 반다 아로 비 하지다 이어야 다홀 아이 반도 이어 카타티스 이 heart disease 니 제훗 아이야 아주 야체나 아다 니티 아주 governor 리니 디 사라 하크비 니 이 아주 이어 하다 바한나 케야스 딘 하하츠 E aja ea na di trago. Aja inda da ea hut a elia da nila. E aja ea di shink kana chimpus a da lia hut a. Di snap ni be na iniki ea dog da doli. Jot a aja ea Arkansas nas aja ea hut a governor di ea. E na slink da nila. E aja ea hut a ba na da hanitla. Kota his all chaos latin has a slat eahat atane. I just eahat a lahat e banat hanet last door.